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. 게이 웹사이트